이거다 보겠다. 수입마야겠다. 이거 나의 이게 또 마야 트래킹 디바이스네야. 단디 바빠만 저티 나가또 히 뭐가 있으면 이게 좋아. 엄마 뭐고 그거야 히트만 기고 이게 답스가 이거 엄마 이거든 노트북 이것도 저 엄마 고타서 이거 봐봐. 아무튼 노트에 메트네 와와와 히어 이거 갖고 뛰었으니 어찌 힌터와이 어떤지 뒤 보물시키 또 먹던지 이 토티 마가야 익스 노마옥시 아노 모토 미고츠 이기피위 삼고야네 가픽 스노마옥시 안미나피 니스테피 파퀴나 마기안 단시 식스키 또만나야 오마마야 이기 에헤이스코미 이기 이기 파파